0: 찬호 오늘은 한번 산사흔익 단어당 흐르잖아 미니들 오잉끄뜨 다자하오 워자 우잉가 시몽고조 가쇼
1: 오
2: 欢迎！
0: 。
1: 就好比是这棵树一样，无论它的枝叶多么的繁盛，它永远忘不了对根的情谊。
0: 是，
1: 谢谢，谢谢。下面登场的这位是从大凉山走出来的百灵鸟，它把家乡的声音不仅唱给全国人民听，还走出国门，前往美国、英国、法国等多国，唱给世界各国人民听。